0: 광천! 아니, 불러라, 꼬시! 아니, 아니, 야! 아니!
1: 아니! 자복, 자복스, 교환의 뒤! 니들, 니들, 아니!
2: 데미스딘. 아!
0: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자복! 아니, 아니, 자복,
1: 저리! 기트맨님!
0: 맥딘! 라레토스!
1: 미니 맥딘!
3: 로비!
4: 하지.